0: 아이야, 아이야, 보내라고 버셔서도 미란 먹혀요.
1: 딘딘데기 다두혀라, 못하이란, 와이니. 우바자르가나 까만나오 내자누 퍼서.
0: 아, 꽃이 피르마니고. 키코 까만나오 자누 퍼서. 땡 살레리 버선다 바다르마. 담코 서베이 세와 수비다 소잇고. 이브레스 텐덜 클리닉 아이쇼케터. 버르자누